0: 아니 마트 오시게 잘 무제 또 너의 기제 데리오
1: Big 106.2 The Beat of Bollywood The Big Chill Where every song feels like a deep breath after a long day. Only on Big 106.2, The Beat of Bollywood.